0: 들어가요. 기사 대고 내가 어쩌면 순화이고 내 딸인데 내 조지달 뛰라 크레이 군지를 켜야지 하루 뛰라 거빈리자 하나 뛰고 자고 컨저고 대자 하나 타이고 자니지 지리 켜라 거빈리자 하나 사뛰고 자고 컨저 지켜서는 제 뛰고 자니지 이제 지켜라 하나 타이고 자고 그 컨저 지켜서는 뛰고 자니지 이따 패자 키라 사린 뛰고 자 하나 스탠 타이고 자고 컨저
1: Last but not least,